0: 姓蔡啊？
1: 蔡生乜情
0: 况？你话俾佢听，我而家上机啊！
1: 而家上机啦！
0: 你叫佢自己保重啊！
1: 自己保重啊！有冇嘢？
0: 冇啦，唔该。
1: 佢做紧嘢，飞喎。
0: Okay.